0: 몬트리올 센터 그 모닝 에어프리미아 132 헤비 슈가레벨 320 헤비 될 수 있습니다.
1: Air Premier 132 Heavy, much of an order.